하는 것이냐. 말 같으면 더욱 좋다. 성과 모두 안 죽이라 요다. 당장 전리 말하다. 여난 고대금으로 죽은 상하쓰니 너를 산채 모르다. 대왕전에 바쳤으면 전금상을 아니

내 머리 흔들며 저똥 같은 앞다리 도마 같은 뒷발로 향기 찌르지고 새 헛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황모래를 촤르르 촤르르 그치며 종일적 벌리고 어리렁 허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둥